0: 부르레똥땅 부르레똥땅 부르레똥땅 부르레똥땅 부르레똥땅 부르레똥땅 부르레똥땅 부르레똥땅 부르레똥땅 부르레똥땅 부르레똥땅 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 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
1: 이야 이놈 들어봐라
2: 형 이름은 감히 허랑탕이라 두꺼비 쓸게 새새끼 발톱 각각장말 서두에하고
1: 핀대 꼬조 하루살이 쓸게
2: 신구름 단지에 그나 수몽을 붓고 번개불에 얼른 번뜩 때려 감자 수건으로 약을 짜 먹이면 꼭 지켜 헐 것이다
0: 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